0: 쉬워 그러니 실천으로 담배
1: 들려다 있어도 내가 말했지 I'ma be a legend you just watch and say 히터들은 여전히 말 못한테 괜찮아 이제 팬들이 나에게 대이제 힘이 되는 응원 너가 고맙게 1분이 더 빨리 지금 너한테 너를 위한 음악 스튜디오 late night 오늘 밤에 don't now think it to myself
2: Who am I?
3: No, no
1: Think it to myself
2: Yeah, yeah, I don't know, just got me
1: Think it to myself
3: Yeah